0: 눈은 그제지 희나시디디 희스바차스 드라마 캔트마 후메이스라 킬려마다 쇼니코 신트레이스마다 아르츠 캔트마 후메이스 지 희나시 이 쿠트데디 콤다움도 아다이히 킬러웨인 주담마 하즈라 시우트
1: 켄츠
0: 아 아호 시우트
1: 시우트
0: Hitzige Wicht, wenn du sie eisen, sag eis. Zalulat, Bordat. Bachut lässt dort eiches Stimmut, Sastra. Stolut ist dort. Eis, Napsiche. Snanik. Snanik, wo ich es Lani his asks, when his soul all is good. Who is his kid later could see that? Dicht the end then. It's plates the gutter. Or see that.